间啦，但系我哋希望佢为我哋嘅人类社会服务嘅。咁当然啦，现时咧我哋见到咧，譬如机器人啦，系更多咁样走进到我哋嘅生活当中啦。咁我哋点样去面对咧吓？点样去应对一啲新嘅问题或者系新嘅挑战咧？我哋唞唞先，收翻嚟咧，继续同两位嘅同学仔啊探讨呢一方面嘅话题噶。